0: 야 고춤이 아직 나이에노 오와하네 헤이 메세 사워데 오하 원하드네 와데스와 세비비나 하 소모비나 니아코소 세워구나 니아와냐 메리야 메카포사 바바라마 사프라 와스테 원하 와스 와데스와 워컴브네 프로노 와브라 원은 오베스요 When if I would have any power, you never come to the end of the year. You never come to the end of the year. So, what do you want? Many are to the front of the car. Come to you, Sapperman.
1: Oh, honey, obey. Why?

마이 라이언 주리안 가세 에브라 미치 아시 에베레스 메 Come on everywhere Come on everywhere I will sing it again I will sing it again 에브라 미치 아시 We worship you Lord

어투 사라 아어 놔라 Come on, come on, come on. I will sing it again. 멋이라 네네 오 어투 sing it, sing it, sing it on the way.